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본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

0: FM 부산 영어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3: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2: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3: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2: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3: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2: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헬로 에브리원, 아임 제임스 폼 인디아.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 Bangsong.
5: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아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만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 쟤들이 돈 주고 가는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 시댐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야이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도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drained,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6: 4:00

0: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The time is now 5:06 p.m. It's Friday, which means we have our very special My Home, My Busan segments, where every Friday we're joined by a special guest from another country who shares their story and their journey of learning Korean and culture here in Busan. And today we are doing a special collaboration between For My Busan and Hello Vietnam, which is another show here at BEFM. We have the host of Hello Vietnam, Mirenim. Mirenim. Oh, 내가 목소리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계속 기침이 나와요. 어머, 죄송합니다. 미래님, 안녕하세요.
1: 네, 진짜오.
0: 진짜오.
1: 베트남 걸로.
0: Oh my goodness. 우리는 처음 이렇게 방송하는 게 처음이죠.
1: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이에요.
0: 부산 영어 방송에서 몇 년 동안은 일하셨어요?
1: 저 여기 그 일은 6개월 전도.
0: 네, 6개월 여기, 전도요.
1: 네.
0: 어, 왜 내가 그보다 좀 더 오래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1: 그래요?
0: 네.
1: 친한
0: 느낌이에요. 맞아요. 나 12년 됐어요. 12년.
1: 아, 좋아요.
0: 와우, 베테랑이네. 아, 근데 아무튼 우리는 한국어로, 대부분은 한국어로 진행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영어 그 통역도 해드리겠습니다. So 네. we're going to do our segment today in Korean and then in the middle, in between, I will do a little recap in English so we can understand what 미래님 is saying. 그래서 먼저 우리 역시 뭐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온 미래라고 합니다. 네, 현재 제가 동아대학교 학과에서 교육심리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인데요. 네, 부산 영어방송 BFM

0: 네, 베트남어 라디오 프로그램 헬로 베트남에서 진행자 MC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오, 반갑습니다. 아, 근데 그 프로그램을 언제 들을 수 있어요?
0: 보통 그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1: 밤.
0: 방송, 네, 밤.
1: 밤 11시부터
0: 네,
1: 12시까지. 너무도 좋아요.
0: 방송입니다.
1: 그래서 우리 베트남 학생들이랑 우리 베트남 뭐 엑스팻 그냥 뭐 주민 이민
0: 네,
1: 뭐
0: 교민.
1: 다 들을 수 있습니다. So this is Mire from Vietnam, currently a PhD student majoring in educational psychology at Dong-A University and the
0: Hey.
1: host of BEFM's Hello Vietnam, which is a Vietnamese language radio program on BEFM every Saturday, Sunday evening at 11 p.m. So don't miss it, especially if you are someone who speaks Vietnam. If you don't speak Vietnamese, feel free to miss it. Because, you know, but if you don't speak it, 미래 씨 너무 죄송한데 나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내가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0: 아, 네, 몰라요.
1: 그래서 좋아. 근데 뭐, 네.
0: 그럼 인사 말씀은 만?
1: 아니?
0: 아니?
1: 그러네. 베트남어 인사 말씀 어떻게 해요?
0: 인싸? 진짜 그런 거.
1: 진짜요. It's not like 신짜오.
0: 네, 진짜 các bạn.
1: 금빵. 어렵다. 근데 베트남어 진짜 예쁘게 드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네.
1: 예. 뭐 그래서 그 베트남어로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Xin chào tất cả các bạn, mình tên là Mỹ Lệ, hiện tại thì mình đang là đang theo học hệ tiến sĩ tại Đại học Đông A và mình thì đang gọi là đang làm MC của đài BFM của chương trình Hello Việt Nam.
1: Hello Vietnam. 와,
0: Nè.
1: 진짜 목소리가 완전 방송입니다. 그래서 how long have you been in Busan?
0: 저 지금까지 부산 온지 3년 이상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그 한국 정부 초등 자학생으로 석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서 부산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 동아대학교에서 교육 심리를 공부했고 석사 과정은 끝난 후 바로 박사 과정까지 이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쉽지 않아요. So, Miri's been in Korea for about 3 years. First came to Busan to study as a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 the GKS, then majored in educational psychology at Dong-A University after her master's, and then just continued straight into PhD. 근데 박사 과정이 어때요?
0: 좀 석사 과정보다 더 힘들죠.
1: 힘들지.
0: 네.
1: 석사는 너무 재밌었어요. 비교하면 석사는 진짜 여유가 많았었어요.
0: 네. 그런데 박사 과정 학술지만 해야 하고 그 논문도 써야 해서
1: 맞아요.
0: 네.
1: 나 이제는 수업 다 끝나고 코스워크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저희 논문 마무리만 하고 내년에 내가 졸업할 거예요.
0: 네.
1: 근데 뒤로 보니까 와, 내가 그렇게 했어? 못 믿어요.
0: 아, 그래요?
1: 너무 너무 너무 힘든 일이어서 와,
0: 네.
1: 대단한 일입니다. 자, 한국에 온지 3년 정도만 됐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궁금합니다.
0: 원래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웠고 여기에 와서 딱 바로 석사 과정 공부하니까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제가 그 한국 학과 한국어를 많이 배웠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1: 그래서 몇년 동안 그 베트남에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몇년
0: 네.
1: 동안을 한국어로 배웠어요? 베트남에서도
0: 그
1: 한국에서도?
0: 4년
1: 4년?
0: 네, 4년 정도.
1: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나 15년 됐어요. 근데 저보다
0: 진짜요?
1: 잘하는 뭐 1년, 2년 많이 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어 진짜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요새. So basically, you studied Korean back in Vietnam, and you then came to Korea, and you went straight into your master's program. So you've studied Korean for about 4 years. Actually, Mire can speak English too, but you're more comfortable in Korean, right? Yeah. We're not going to speak English today. She doesn't want to do it. 그래서 tell us about the interesting things in Korea. 한국에서 어떤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뭐 그냥 뭐 이거는 신기하다 생각하는 거 있나요?
0: 그 한국에서

0: 재미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1: 많이 있어요?
0: 네, 네 많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경우에서 다양한 재미있게 것은 나타났고 그 예를 들어 한국에서 슬래기 분리 배출 시스템도 있고
1: 그게 뭐지?
0: 아니면
1: 분리수거.
0: 네. 다양한 반찬이랑 같이 먹는 거.
1: 베트남에서 그렇게 안 먹죠?
0: 네, 그렇게 안 먹어요. 그 주로 딱 한 번만 네, 먹고 그것은 충분해요.
1: 네. 네. 우리도 스코틀랜드에서 우리 뭐 원 메뉴 뭐 사람마다 각각 디시가 있고 접시 있고 내 거. 우린 나눠서 먹는 거는 안 하고 그것도 없어요. 그런 네. 문화도 없어요. 스코틀랜드에서도. 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쓰레기 분리 수거 하는 거 그런 시스템도 나도 근데 무섭다. 쓰레기 뭐 어떻게 말하면 돼? 할아버지 쓰레기 선생님 하신 선생님 분리 수거 하신 선생님 근데 항상 쓰레기 이렇게 하라. 쓰레기 이렇게 해라. 네. 분리해라. 너무 무섭게 하는 거예요.
0: 무서운 느낌.
1: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항상 고맙다고 해. 무서워서 그래.
0: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1: 베트남에서 뭐 쓰레기 아니면 일회용 뭐 재활 뭐 수거함은 없어요?
0: 없습니다. 네 다 포함해서 버리는 것만. 근데 한국에서 따로
2: Interesting. So she says that some of the interesting things in Korea, for example, are the recycling or the trash system or the recycling system here in Korea. If you've never experienced it before, please go out of your way to experience the 선생님들. You would say they're the workers there, but they're kind of like, I don't know, like, I want to be diplomatic. They're kind of like... The leaders of that area. This is like their district, and they just make sure everything goes. It's like the post service, 실버택배, where they go up and down, and they just like they rule the school. I love it. It's very interesting. But yeah, it doesn't exist in Vietnam. It also doesn't exist in Scotland.
0: Yeah.
2: 그러면은 내가 그 베트남에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있어요. 나 올해 갈 생각이 있긴 있지만 네. 아직까지 안 가봤어요. 근데 TV에서 많이 보고 우리 친구한테도 많이 들었고 거기 교통이 너무너무
0: 어떡해
2: 무서워.
0: 그래요?
2: 진짜 복잡하고 네. 그리고 뭐 그리고 오토바이 너무 많고
0: 네네네,
2: 그래서 거기서 뭐 교통사고나 뭐 교통시스템이 그리고 교통은 한국에서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뭐 그런 것도 느껴졌어요?
0: 네. 원래 제가 그 로라 씨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그 베트남에서 원래 오토바이만 어디에서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인데 한국에 와서 그 가까운 곳에 오면 그 걷기만 하면 돼요. 그 먼 곳에서 그 대중교통만
2: 맞아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여기.
0: 네. 편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지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면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그 베트남에서 뭐 어때요?
0: 베트남에서 요즘 그 지상 그런 것도 있는데 시스템도 있는데 아니면 그 자동차 아니면 오토바이만 쓰면 돼요.
2: 그래서 그냥 자기 개인 뭐 오토바이나 차.
0: 네네네
2: 뭐.
0: 맞습니다.
2: 아하. 그것도 스코틀랜드에서도 그 대중교통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 항상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항상 뭐 장난이지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사실이에요. 너무 편리하니까.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0: 네.
2: 왜냐하면 제가 원래 방송활동 학사 때부터 지금까지 방송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내가 18살 때부터 스코틀랜드에서도 방송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래 씨가 방송

0: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How did you get started in broadcasting?
1: 네, 원래 제가 그 MC나 녹음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네, 녹음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그 한국 거를 읽어주는 인터넷 채널도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한국 걸로 녹음하면서 녹음하면서 밑에서 그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채널 있어요?
1: 네.
0: 오, very nice. 돈 벌어요?
1: 아,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 네.
0: 지금 no, but 나중에 maybe.
1: 나중에 maybe.
0: So, 네. The reason Mire got involved in broadcasting is she's always enjoyed being a host and recording her voice. And she even runs an online channel where she reads Korean texts aloud. And one day she came across Hello Vietnam on social media and saw a photo of a friend who had appeared as a guest. 그래서 BFM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1: 네, 그 어느 날 제가 그 소소미디어를 통해 헬로 베트남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침 그 제 친구 게스트로 출연한 사칭을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후 BFM 베트남 프로그램에 그 리포터 모집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로 지원했어요. 네, 지원한 후 다행히 제가 그 온니 죽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리포터 활동하는지 1년 동안
0: 했고
1: 그 지금까지 진행자 역할을 맡은 지 6개월 정도
0: 6개월. 근데 그 전에 그래서 1년 6개월 그죠?
1: 네네.
0: 그래서 오래된 느낌이잖아. 내가 6개월은 아닌데 맞아요. 꿈소리인데 자주 뵀어.
2: So you worked for a reporter for about a year. You've been the host of Hello Vietnam for 6 months. But originally you saw your friend who had appeared as a guest on the show because Hello Vietnam has been running for a very long time. And later you found out BEFM were looking for reporters and you applied and then you got the chance to join the team. Very nice. 그러면은 Hello Vietnam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어떤 프로인지 그리고 어떤 거를 배울 수 있는지 뭐 교육 프로나 뭐 등등 소개해 주세요.
1: 네. 그 Hello Vietnam은 부산에서 그 베트남어로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0: 네.
1: 네, 그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됩니다. 네. 그 이 프로그램은 한국 생활과 한국 정보뿐만 아니라 그 부산의 문화, 역사 그리고 그 다양한 행사와 그 갈만한 것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최근에는 그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알쏭달쏭 한국어 코너도 있고
0: 알쏭달쏭 한국어
1: 네.
0: 귀엽다.
1: 네. 부산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베트남 인터뷰 코너도 있고 그 베트남 교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생활 정보를 소개하는 베나 모습과 커뮤니티 정보 코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알쏭달쏭 한국어 코너가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영상 중에는 1000개 이상 좋아요와 그 15만 회 이상 그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가져주고 있습니다.
0: 인기 많네.
1: 네.
2: So let me introduce Hello Vietnam. So Hello Vietnam is a Vietnamese language radio show here at BEFM. It shares useful information about life in Korea, as well as Korean culture and history, local events, places to visit, eat, etc. And recently, they've introduced several new segments, including 알쏭달쏭 한국어, which teaches Korean to Vietnamese people here in a fun and simple way. Also, Vietnamese interviews, where you hear the stories, of Vietnamese people living in Korea, Benamu Forest, and community information, where you can share policies and useful info for the Vietnamese community, and especially 알쏭달쏭 한국어. It's got a lot of attention recently. One of the videos on SNS received more than 1,000 likes and over 150,000 views. 너무 좋아요. It's good to see that so many people are enjoying this segment. 자, 그러면은 방송 활동하면서 제일 좋은 모멘트, 좋은 순간 아니면 뭐 기억이 남는 순간이나 What is the most rewarding part of your broadcasting career so far?
1: 네, 그 방송하면서 그 가장 뿌듯할 때는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우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을 때 있었습니다. 특히 코너를 보고 그 이 코너를 우리한테 도움이 주었어요. 그 다음 영상도 기다리고 있다. 네, 다음에 빠르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댓글을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우리도 그 댓글을 보면서 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2: 더 열심히
1: 해야죠. 네, 그 저와 그 PD님 작가님들은 서로 얘기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서 그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많이 토론하고 생각했거든요.
2: 네, 네, 맞아요. So the most rewarding part of being a broadcaster is when listeners reach out to. In fact, I'll say us because I put us and our show in this as well. After hearing the show, listeners reach out and they say things like, that was so helpful, or I'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video, or, you know, it was so fun today, great music, PD님, or things like that. Like, those are really good and it makes us want to do better. It makes us want to work harder and continue to, like, create meaningful content that is helpful and valuable. 아, 그러면은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베트남 정치자분들에게 뭐 정책이나 뭐 정부나 뭐 어떤 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베트남 그 주민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부산에 거주하신 베트남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뭐 힘든 거 아니면 네 어떤 뭐 생활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원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어려움 받았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보통 사람들은 외국인이라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그 비자 때문에 많이 문제가 받았고 그리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도 많이 고생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도 더 잘 사야 돼요.
2: 맞아요. 네.
1: 그래서 비자, 한국어, 의사소통, 한국어로 의사소통, 그리고 날씨. 베트남에서 너무 더운 날씨가 있는데 한국에서 세 계절이 있으니까 봄, 여름, 겨울, 가을.
2: 가을절.
1: 네, 다. 눈도 있으니까 너무 추워요.
2: 맞아요. 베트남 사람한테 그거는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1: 네.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써야 해요? 그렇게 많이
2: 신기하다. 신기하다. 스코틀랜드에서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요. 네. 우리 다 같이 그 한국처럼 우리 사계절 있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항상 습기 있어요.
1: 네네.
2: 그래서 습기 없을 때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신기하다.
1: 그렇죠.
2: So basically you said that the most challenging things for people from Vietnam, actually the same thing as any kind of international person here, visas or communication, and specifically for Vietnamese people, the weather, when it gets cold here, it's very difficult, it's too cold. 자, 그러면은 Oh, memorable people. Is there anyone that's really memorable for you?
1: 네. 보통 제가 그 방송하면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0: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유학생부터 직장인, 사업가, 그 다문화 가족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까지 네, 그 다양한 이야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의 경험은 그 청취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원래 제가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그런 느낌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어려워도 한국에 온 지 6년, 10년, 20년 네, 처음에는 그 어려움은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군요. 그래서 저한테도 열심히 사야 돼요.
1: 맞아요.
0: 저도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So through broadcasting, Mirish had the chance to meet Vietnamese people working in so many different fields, stories from international students, office workers, business owners, people who are active in their local communities, and to be able to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the listeners is really special.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Let's see, 마지막으로 꿈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한국에 있는 뭐 꿈이 있어요, 미래 씨?
0: 원래 제가 꿈이 아니요.
1: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알려주세요.
0: 네. 그 학습에서 공부하는 것은 박사 과정은 빠르게 끝났고 원래 제가 교수님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박사 과정 끝난 후 바로 교수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도 앞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이 그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연결해 주는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1: 좋아요.
0: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관심과 그 사랑으로 헬로 비남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So Mire wants to continue making programs that share useful information in a simple and fun way to help all the Vietnamese people who are in Korea, and wants to be a host who helps the Korean and the Vietnamese communities come together,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s, and bring the two communities closer together through good broadcasting, basically. And of course, finish your 박사, finish your PhD, and become a professor. 와, 일이 많아요, 미래 씨.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기 카메라에 보시고 베트남에 계신 뭐 엄마 아빠 누구나한테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메시지를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그 지금 제가 그 엄마 아빠 동생들한테 저한테 항상 옆에 있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 잠깐만요, 그거는 베트남어는 아니거든요. 베트남어로
0: 베트남어로
1: 해요.
0: 네,
1: 베트남어로 하세요. 갑자기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잠깐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베트남어로 해주세요.
0: 베트남어로는 con gửi lời cảm ơn đến bố mẹ, tới các em và gia đình luôn ở bên cạnh ủng hộ, khích lệ và động viên con mỗi ngày. Con sẽ cố gắng để học tập thật là tốt và hy vọng rằng sẽ trở thành một người có ích cho cộng đồng, cho xã hội, mang đến những giá trị tốt đẹp đến cho cộng đồng.
1: So I know what she said. She said, thank you to mom, dad, and my younger sibling for always being by my side and always giving me 응원.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1: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자, 미리 씨, it was such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진짜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 Hello Vietnam or Hello Vietnam. 네, 토일 밤 11시에서 12시까지는 진행하니까 그래서 응원

0: 응원과 응원과 사랑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미리 고맙습니다.
0: 바이바이. 부산 그루브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조태준 씨.
2: 네.
0: 오랜만입니다. 부산 그루브. Can you hear? 안 들립니까?
2: 잘 안 들리는데.
0: 아, 그러면은 저쪽에서 직접 볼륨을 바꿀 수 있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It's all modern here. So it's time for Busan's Monday Groove with Jo Tae-jun.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So this segment is, well, it's a bit of a double winner or double jackpot. I don't know how you say it. We go between English and Korean.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1: 맞습니다.
0: And so what we do is we help TJ with his English so he can be a global star.
1: Yeah.
0: And also he sings us songs. That's really the point of the segment, right? 네, TJ 씨 오늘 잘 지내셨어요?
1: 너무 잘 지냈어요.
0: 네, 네. 주말에 잘했 뭐 어떻게 지냈어요?
1: 주말에 남포동에서 공연했어요. 광복로에서 공연했는데 남포동의 광복로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0: 어, 좋다.
1: 예시 저 어렸을 때는 남포동에 사람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조금 많이 없어졌었어요.
0: 코로나 시대 때.
1: 맞아요.
0: 다 임대 다 됐고.
1: 했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찾았어.
0: 맞아요. 최근에 나도 안 그래도 뭐 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제가 가서 진짜 살아있네.
1: 아, 살아있었어요. 진짜. 네. 너무 너무 행복한 마음. 시간 보냈습니다. 네.
0: Good. Okay. Good. 그러면은 시작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좀 부탁드릴게요.

0: Nice. 그 노래. I recognize it. 근데 I don't know it. 나한테 낯선한 것 같아요.
1: 네?
0: 뭐 그 멜로디가.
1: 네네. 네.
0: 뭐 I can feel the melody, but I don't know the song. 그 노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1: 네.
0: 이 노래 저도, 네. 제목 과 가수 과 이유 왜 이 노래를 선택하셨는지.
1: Reality라고 하는 노래고요. 이 노래가 너무 멜로디가 너무 달달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러다면서 우리는 또 제가 로라한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0: 좋다.
1: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네. So this was Reality by Richard Sanderson and TJ Xi wanted to sing this song because the melody is very sweet. It's a very nice melody and also just wanted to learn some English using this song. 오키도키 그러면은 이 노래 Dreams are my reality. It means that dreams have become true, right? So you, it's like the feeling of someone who has fallen in love and feels like through this love, that's the thing that they've always dreamed of. 네, 그게 진짜
1: 첫사랑.
0: 첫사랑.

0: 레이바드 어, 전 너무 좋아하죠. 프리덤.
1: 그러니까 프리덤. 네. 자유.
0: 어 근데 스코틀랜드잖아요.
1: 맞아요.
0: 그죠. 와 진짜 재밌게 보셨겠다.
1: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내가 네네. 어 스코틀랜드 그 사람들이 어 미국에서 왔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아니 스코틀랜드에서 왔어. 어 스코틀랜드? 멜 깁슨. 멜 깁슨. 프리덤. 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해.
0: 예, 아 그렇겠대요. 어. 진짜. 네.
1: 아. 재밌다. 그러면은 the things that we see while we sleep are dreams, right? But we also use the word dream to talk about our future. 그래서 꿈 dream이라는 말이 뭐 역시 꿈, 뭐 꿈꾸는 게 그거는 dream이지만 우리 미래에 원하는 거, 목표, 뭐. 이루어지고 싶은 거?
0: 희망.
1: 예,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 TJ 씨 꿈 있어요? 미래의 꿈?
0: 미래의 꿈?
1: Do you have a dream?
0: 어, 네. 꿈 있어요. 우리 있어요. 거의 초반쯤에 이야기한 건데 어, 많은 곳에 그 작업실이 있고 싶어요. 세계 곳곳에. 그래서 그 나라 친구들이랑 같이 음악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막 여러 군데서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에요. 네.
1: 작곡. What is it? 작곡가.
0: 작곡. 예. 작곡. 함께하는 작곡. 네.
1: 좋아요. So you wanna have what would you say? Composing studios, music studios, just studios yeah. across the world.
0: 왜냐면 부산에서 배웠어요. 그게 부산에 많은 또 우리 또 우리 로라를 포함해서 그 다른 문화권에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 친구들이랑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음악으로 섞일 수 있으니까.
1: 네.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so TJ she says not just me but like you got other friends who are from different countries so doing like playing music and writing music together is really fun. 근데 신기한 거는 저한테 신기한 게 뭐냐면 TJ 씨가 영어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언어 뭐 필요 없어요. 어, 그냥 네. 음악이 있으니까 네네. 언어 차이 있어도 음악을 어. 잘 만들 수 있다.
0: 네. 오히려 저희 멤버들이랑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 없이 음악만 하거든요.
1: 그냥
0: 그래서 더 편해요.
1: 음악은 언어다.
0: 네.
1: 오 멋있다. 어. 그러면은 오늘 우리 예. Reality라는 노래 예. 어, 해주셨고 그래서 드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0: 네.
1: Let's talk about dreams. 꿈에 대해서
0: 예.
1: 어, 얘기해봅시다. 예. 그러면은 배우고 싶은 거 아니면 우리 먼저 가사에 힘든 부분 있어요?
0: 가사에 약간 뭐 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나 이렇게 중간 중에 뭔가 생략된 말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 노래가 Met you by surprise 이렇게 했으면 뭔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when이란 거 없잖아요. 이럴 때도 이렇게 많이 쓰는 건지
1: 맞아요. 많이 쓰는 거
0: 아, 많이 써요.
1: 근데 이거는 약간 포에틱한 영어입니다. 왜냐하면요. 네. 누구한테 얘기를 뭐 책에서 I met you by surprise. I met you by surprise. 언제? 몰라. 우리는 상관없어요.
0: 에.
1: 근데 met you by surprise. I met you. We just know that it's there.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피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피자 너무 좋아해.
0: 어.
1: 똑같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아. 모든 사람들이 이미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영어도 그런 상황도 많아요.
0: 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생략된 것들을 꼭 안 해도 사실 친구가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1: 맞아요.
0: 왠지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자꾸 긴장이 돼요. 예. 근데 여기서도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뭐 saw you standing there.
1: 어. I saw you standing there.
0: I saw you standing there 해야 되는데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I saw you standing there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냥 saw you standing there 했을 때 그 네가 그 서 있을 때
1: 좀 더 예술적인 느낌이에요.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Saw you standing there. I 계속 아이 아이 아이 하면 아. 그

0: 뉘앙스는 분위기를 좀
1: 그러니까.
0: 달라요. 그래서 met you by surprise.
1: 예.
0: met you by surprise. 그 met you by surprise 그것도 진짜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말할 때. met you by surprise. I met you by I 안 예뻐요.
1: 아.
0: met you by surprise.
1: 뭐 아, 자연스러운
0: 정답 거군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네. 우리는 그냥 해.
1: 그냥 해.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네.
0: 재밌다.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1: 아, 아 맞네요. 맞아요. 그 우리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 안 하고.
0: 우리 만났을 때.
1: 만났을 때.
0: 만났을 때. 아, 맞아.
1: 만났을 때.
0: 만났을 때.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맞습니다.
0: 또 뭐 그 불편한 거 있어요? 없어요?
1: 아, 그거 정도 그런 것들이 좀 그 이 노래가 특이하게 이 노래만의 특이하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잘 쓰는 표현이라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네,
0: 잘 너무 쓰는 좋습니다. 거는 대화할 때 안 안 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1: 네. 네.
0: 문제 없어요. 오케이. 다음에 우리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꿈 어떤 표현을 배우고 싶어요?
1: 아, 꿈에 대해서는 그러면 꿈을 실현하다. 꿈을 이루었다.
0: 이루었다.
1: Dream come true.
0: Dream come true. Yeah.
1: Dream come true 맞죠? 근데 꿈을 이룬 거는 드림 컴 트루인데 꿈을 쫓아서 가고 있는 건 뭐예요?
0: 쫓아서 가고 있는 거는 chasing or pursuing. pursuing 어렵다.
1: Go to dream이 안 돼요.
0: Go to dream? 자라. 잠 안 돼, 안 자야지
1: 아,
0: 지금.
1: 자야,
0: go to dream.
1: 아, go to dream. 아, 자라고.
0: Maybe chasing your dreams.
1: Chasing your dream.
0: Yeah.
1: Yeah. Chasing.
0: So I'm chasing my dreams or pursuing. Pursuing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1: Pursuing 몰라요.
0: Pursuing은 따라갑니다. 어떤 거를 여기 있고 내가 따라갑니다. Pursuing.
1: 아, pursuing.
0: 근데 그 단어는 진짜 어려워요. 고급스럽네요.
1: Yeah.
0: Chasing my dreams.
1: Chasing my dream. Follow dream은.
0: Following 이상. my dream.
1: Following my dream.
0: Follow my dream도 괜찮아요.
1: 아,
0: 이거는 딱 맞는 말도 dream. 아니지만 yeah. 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 follow my dreams. I want to follow my dreams. 맞아요. 그래서
1: dreams.
0: 뭐 꿈을 실현하다. Make my dreams come true. Or make your dreams come true.
1: Make your dreams come true. Yeah.
0: 근데 make your dreams come true. Make 이거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1: 아, make.
0: 이거는 네.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1: 아, 네.
0: 이런 성공된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네, 네. make your dreams come true.
1: Make your dreams come true. 예, 예.
0: Good. Good. 뭐 또는
1: 아니면 정말 큰 꿈을 내가 꾸고 있다. 나의 꿈.
0: 큰 꿈?
1: 큰 꿈을.
0: 큰 꿈.
1: 큰 꿈.
0: 듣기 어려워. 아, 듣기 재밌어요.
1: 네.
0: 큰 꿈?
1: 큰 꿈을 가지고 있다.
0: 가지고 있어?
1: 큰 꿈을.
0: I have big dreams.
1: I have big dream. 아, I have big dream. 그냥 그 말 그대로네요. I have big dream.
0: Dreams. 우리 항상 dreams이라고. I have a dream. Dream one. I have one dream or I have big dreams.
1: Big dream. I have big dream.
0: Big dreams.
1: dreams.
0: I have a dream. 하나. I have big dreams.
1: 아.
0: Yeah.
1: Big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크게 그만큼.
1: 네.
0: 그래서 한 개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1: 네. 아, 너무 좋습니다.
0: 아니면 누구한테 좀 응원하고 싶으면 dream big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Dream big.
0: 아, 뭐 작게 생각하지 말고 dream big이라고 해요.
1: 아.
0: 예를 들면 TJ 씨는 나한테 뭐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사무실을 원한다. 내가 안 돼. Dream big, TJ 씨.
1: 아.
0: 서울에서도 하고 도쿄에서도 하고 런던에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크게 꿈을 꾸면 좋겠다.
1: Dream big.
0: Dream big.
1: Thank you.
0: Good.
1: Yeah, good.
0: 자, are you ready to sing us another song?
1: Yeah.
0: 노래 한 번 더.
1: 그러면은 마지막 노래로는 아까 남포동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0: 어, 네네.
1: 그래서 우리 부산의 또 노래인데 남포동에서 있는 우리 부산의 피랑가요라고 있거든요.

0: Shoeshine. I love it. 아, 티진 씨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2: Time for me to say goodbye for the first half of the show, everybody. But I'll be back with you very soon, actually, at 5 o'clock. So don't go anywhere. And this is Keisha Cole with Love.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작전을 지휘했고 서울수복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Youth Radio,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 방송.
5: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6: The 품은 무한한 가능성을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 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냅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 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
7: 5 o'clock.
8: Let's kick off the second hour of For My Busan with Mamamoo's Dekalkomani.

0: Hello, hello. Welcome back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It's the weekend highlight edition, of course. Lots of cool segments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as well. So in the second half of our highlight show, we've got Here Stands the Youth, interviews from the youth of Busan. Then we've got Explore Busan with Ange, followed up by Global Chatter Squad with Haeun and Andrew. So lots to explore here. Pun intended, at For My Busan. So all the way till 6 o'clock, let's dive right in. Here Stands the Youth.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Hello,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 있는 모모스 커피에서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추경아입니다.
4: 언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나요?
3: 원래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한 10년 정도 서울이랑 이제 호주 멜버른에 있다가 돌아오게 된 게 2021년 11월부터 돌아왔습니다.
4: 부산에 어디에 자리 잡으셨나요?
3: 현재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모모스 커피 로스터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주하는 곳은 부산 송도에 있습니다.
4: 왜 부산에 자리 잡으셨는지, 어떻게 해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서울에서 직업군인 하다가 4년 정도 하고 호주 멜버른에서 6년 바리스타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월드대회가 2021년 10월에 열렸는데 그때 제가 임시비자를 갖고 있어서 호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대회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치르고 대회 이후에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4: 추경아 바리스타님의 하루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3: 고정되어 있진 않지만 보통 오전에는 커피를 평가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요. 그 전날 우리 프로덕트 로스팅이라고 해서 모든 저희가 제품 나가는 원두들을 다 대용량으로 배치를 하는데 거기 샘플을 일부 채취를 해서 그 커핑이라는 그 커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다음날 추출 테스트를 좀 연결지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제품의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있는지를 팀원들과 같이 커피를 내리고 평가하고 있는 시간 좀 갖고요. 또는 뭐 회의가 있는 날은 회의를 좀 하고 오후에도 사실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4: 대학에서 경호학을 전공하시고 이후 대통령 경호 업무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바리스타라는 길은 이전의 삶과는 매우 다른 선택처럼 보이는데 커피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 당시 4년 공부하고 좀 꿈과 포부가 있었는데 들어간 지 한 반년 안 돼서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빠르게 좀 했고요. 그때 이제 다음 진로를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카페를 항상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카페를 한번 차려볼까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커피를 이왕이면 맛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또 1차원적인 생각으로 커피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커피에 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4: 2016년에 호주 멜버른으로 떠나서 바리스타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다면 무엇이었을까요?
3: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와야겠다라는 또 의지가 좀 강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좀 더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호주에서 다수의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고 2021년에는 세계 컵 테이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정상의 커피 감별 능력을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돌아오신 가장 큰 이유가 있으셨다면 무엇이었을까요?
3: 그 코로나 덕분에라고 할까요? 어쨌든 호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한국에서는 커피 경력이 없으니까 한국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커피를 통해서 운이 좋게도 결과를 세계 우승을 하는 바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뭐 약간 금융의 환향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원하는 포지션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산의 모모스 커피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4: 최근 부산은 커피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가진 커피 도시로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커피라는 것이 요즘은 워낙 일상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가 증가했죠. 그거랑 잘 맞아 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산은 커피 도시로서의 또 매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90%의 생두들은 다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땅 크기가 작아서 이게 엄청난 매력으로 못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산은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모모스 커피가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부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3: 모모스 커피는 제가 커피를 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곳이고,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데, 손님들도 보면 부산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지만 또 타지분들 당연히 관광으로 많이 오시고 여행으로도 일부러 부산을 더 찾아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로컬 브랜드로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부산에 오게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4: 더 큰 도시로 떠날지 고민하는 부산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어쩌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주변에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어디에 가는 거에 대한 맹목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곳에서,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아니면 다른 도시든 어디든 더 할 수 있는 결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앞으로 부산 출신의 바리스타로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회사의 구성원으로서는 모모스 커피가 좀 더 뻗쳐나갔으면 좋겠고요. 개인으로서는 뭐 한국 대표 중에서 현재 브러스컵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필터 커피를 추출해서 시연을 10분 안에 세 잔을 내려주는 그런 대회인데, 아직 한국 대표는 우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13년 만에 파이널리스트에 들어갔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도 저에게는 뭐 나름대로의 대리만족도 주고요. 성취감을 이끄는 데는 충분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4: 마지막으로 추경아 바리스타님께 부산이란?
3: 부산은 저에게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요.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죠. 가족들도 있고 제가 사랑하는 일과 그런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The time is now 6 o'clock.

0: more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ngsa.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8: The time is now 7 o'clock.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m Gina. I'm from China and the champion of the 2021 Wannies Festival.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anyu culture, like K-pop and K-dramas, since I was in high school, and that's why I came to Busan as an exchange student. Actually, when I first came to Korea, it wasn't easy for me to live here. Things weren't the same as in a drama series. My Korean was limited and everything was still new to me. However, there was one Korean friend from Busan who helped me when I was having difficulty adjusting to life here. I still remember the hearty breakfast that her family made for me. Her family always treated me as part of the family, and that's when my love for Busan people began. Of all the great things about Korea, like K-pop and K-culture, the warmth of Busan people are the best things about living here. I came to Busan to look for Hanyu, and I found true Hanyu in Busan peopl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 방송.

0: on with how we heat and cool our homes, how we drive, all of it. So let's get into the key word from this news, which is energy transition.
1: Oh, transition. Okay.
0: Yes, 네,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taking part in exhibitions and conferences on energy transition. 네, 주요 국제 기구들이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이런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Transition. 전환, mm-hmm.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 That's true.
0: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을 말하죠.
1: Right. So, you know, we earlier talked about how we are transitioning into fall. So we're in that transition period. 이렇게 환절기도
0: yes.
1: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transition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But the topic right now is energy transition. So what exactly is this specifically?
0: So fossil fuel, 그죠? 화석 연료 중심의 이 에너지 시스템에서 we're becoming more eco-friendly, right?
1: Mm-hmm.
0: So 태양광, solar, 아니면 풍력, wind power 같은 이런 에너지 체계로 transition, 바뀌어가는 과정을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1: right.
0: 듣죠.
1: Right, so you brought up a great expression, eco-friendly, 친환경적이죠. Or you can say renewable energy, 대부분
0: yes.
1: 재생에너지고요.
0: Yeah.
1: Sustainable, 지속가능한 혹은 저 통틀어서 green. Because, you know, the color green is associated with
0: That's right.
1: the environment. So green energy, eco-friendly energy, so on and so
0: yeah.
1: forth.
0: Yeah. Also, when I talk to my friends who work, this word comes up, this expression comes up a lot. Career transition.
1: Oh, well, you've also had kind of a career transition.
0: Yeah, definitely.
1: Mm-hmm. 자, 이 의미는 커리어, 직업을 전환한다.
0: 맞습니다. 그리고 transition period. When we join a new group or new work, you know, we always have a transition period, right?
1: Right, right. And then we have a transition to adulthood.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쓰실 때는요, transition from A to B. So she transitioned from being an actor to a radio personality.
0: That's right. Mm-hmm. So let's use it in another sentence. Many companies are transitioning from fossil fuels to renewable energy.
1: 네, 많은 기업들이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So
0: yeah.
1: I think our rewinders probably are at a point where you notice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쓸 수 있다. 그렇죠? So A major transition, 주요한 변화 or transition from A to B, 동사, 명사 둘 다 가능합니다.
0: That's right. Moving on to the next expression, carbon neutrality. 이것도 키워드였습니다.
1: Mm-hmm.
0: 탄소 중립 요즘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되죠.
1: Can we spell that, please?
0: Yes, neutrality, N-E-U-T-R-A-L-I-T-Y. Neutral에서 뒤에 ITY가 붙은 건데요. Haley, can you talk a little bit about what carbon neutrality is?
1: All right, so carbon neutrality, it is when basically your output and input reach zero. They
0: yes.
1: cancel each other out. 네, 이산화탄소가 제거하거나 흡수량을 양을 맞춰서 so
0: 맞아요.
1: they cancel each other out. 서로를 cancel시키는 거죠. 그래서 순배출량을 so net zero라고 하거든요.
0: That's
1: 순배출량을
0: right.
1: 0에 가깝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0: So
1: it's not that we're trying not to use any carbon at all.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we're trying to break even.
0: Yeah, that's I like that expression too. 자,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neutral이라는 표현 많이 쓰여서 한번 어떨 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중립적인. 한마디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거죠.
1: And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because when we say 중립 in Korean, people often think it's in the middle.
0: Yeah.
1: 하지만 뭔가 중도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네 가깝습니다.
0: Yeah.
1: So it's closer to zero. So if you say, oh, I'm neutral about that, 그러니까 의견이 없는 거죠. 사실 아무 별,
0: yeah.
1: 별 관심
0: so
1: 없고.
0: So I'm not really taking either side.
1: Right. So how yeah. do you feel about like, you know, maybe like Yeonpu, how do you feel about all the dating shows? No, I'm neutral.
0: Neutral,
1: 전
0: so.
1: 별로 그냥.
0: I neither like it nor dislike it.
1: 남의 연애 별로.
0: Yeah. But that's not, well, if I'm being honest, I do love them.
1: Oh, okay. I think our PD is a fan. I'm the only, I am truly
0: Are you actually neutral?
1: I'm actually neutral.
0: Yeah, okay.
1: 아, 힘들어요. 기빨려요.
0: I don't know. If I have a whole weekend with you, I can get you really into
1: really?
0: it.
1: Really? All right. 내 연애나 신경 써야죠.
0: We might have to do that. Okay. 또 요즘 gender neutral 이런 표현도 쓰여요. So 이건 이제 특별, 이게 남자, 남성, 여성 성별에 한정되지 않은. So in some establishments, there are gender neutral bathrooms. 이제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1: And I get this question a lot. So recently, the pronoun they, 자, singular, 한 사람을 얘기할 때도 he, she가 명확하지 않을 때 this is a gender neutral pronoun,
0: yes.
1: they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 뜻할 때도 뒤에 they are 붙이시면 돼요.
0: Yeah.
1: So this is a gender neutral pronoun.

0: expert insights.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네, 최근 미국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세계 인구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특히 빨라지며 2060년에는 노인이 한국 인구의 40%나 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So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issue, this perpetual issue of aging with our expert professor Matthew Rutledge from Boston College. 네, 첫 번째로 이 주요 이슈, 고령화 사회와 한국의 문제점 들어보겠습니다.
1: The Confucian filial piety principle where you know you're expected to and really have a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your elders. Now obviously that's a lot harder when you're you know the number of kids per family is now less than one. So that means that that one kid is now taking care of not just their parents, but also potentially four grandparents. I think there's also been some difficulties transitioning from, you know, for example, I think there's been a lot of rural to urban migration, which means that I think the people who don't do that migration are going to be those folks who are already older and don't want to move for lots of good reasons. Which means that they're going to be stuck in areas that don't necessarily have a lot of support, you know, not a lot of long-term care workers, for example, or a lot of state funding. When you look at, you compare countries,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OECD, Korea is, I think, the fourth stingiest in terms of its average replacement rate. That is how much people are making post-retirement compared to what they were accustomed to making before they retired. And I think some of that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tax rate that people pay in Korea is actually somewhat smaller.
0: Okay, so you heard this very, I don't know, fancy term, Confucian filial duties. 네, 아유, 머리가 아픈데요. Confucian, 공자를 얘기하죠. So Confucius is actually 공자. Confucian, 그렇다면 공자에서 온 사상인 유교. 한국은 유교 국가였다라고 할 때 it's a Confucian, was a Confucian country. 자, 그리고 filial, F-I-L-I-A-L. L, 저희 유교 안에서 효도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 I mean, I think it's a cultural difference. 서양에서는 이 효도라는 사상이 filial이라고 말할 정도로는 크게 없기 때문에 많이는 듣지 않게 되는데요. But we do talk about that in this context. So filial duties, 유교 안에서의 효도, 효의 사상에서 한국에서는 자식은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있었다. So that was in the past. 하지만 저출산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각 가정의 자녀가 한 명 혹은 statistically, 수치적으로는 한 명 미만인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한 명의 자녀가 두 분의 부모님을 모시기 혹은 조부모님까지 합치면 여섯 명의 어르신을 모시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 교수님의 분석이었습니다. And then we have the geographical factor. 또 여기서 지역적인 부분도 있죠. 대부분의 젊은 층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시골에 남아있는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And then finally, the economic factor. Because apparently South Korea, stingy. 네, 마지막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노인들의 은퇴 후 소득이 은퇴 전의 소득에 비해서 quote-unquote 짠, stingy, 즉 낮은 경우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자, 또한 이는 한국의 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이유도 있다라는 전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So just from this, you can definitely tell it's a very complicated, complex, layered problem. But let's look at some expressions because we heard, I really like this term, be stuck. S-T-U-C-K. 자, stick. You stick to something 어디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건데요. If you are stuck,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강요당하다, 무엇이 막히다, 꼼짝도 못하다 혹은 어디에 갇혀있다라는 뜻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stuck 쓰시면 돼요. So the professor's example first, old people are stuck in areas without a lot of support. 뭔가 물리적으로 갇혔다기보다는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에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I mean, you could be physically stuck, like the door is stuck. 자, 이 문이 옴짝달싹도 안 하고 있다. 이 문이 안 움직인다. Stuck. Or you could be stuck doing this project. You could be stuck working on the weekend.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은데 주말에 근무를 해야 할 때. And finally, there's this song, the Ariana Grande, I think Justin Bieber song, Stuck With You. 자, 이 코로나 시절에 너랑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여기 갇혀있다라는 was a bit of a romantic song, Stuck. So you're stuck with me. Okay, so with that, there's a problem. What about the solution?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1: So I think that's why it's important to talk to middle-aged workers and even younger workers to really plan ahead for not just saving really well, mm-hmm. But also thinking about finding a job that's actually going to be conducive to your aging, that mm-hmm. is not going to require physical demands all throughout, even into the older part of your human life. You know, yes. I think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you know, what would you want to age with, you know, and mm. to have work that's still fulfilling, even if you can't do the same things that you do when you're younger.
2: Right.
1: I mean, I think for the people who are already on the older side, that's where we really have to count on employers doing the right thing and not discriminating against them for age. Mm. There's still a lot of really productive capacity for older workers, and mm. it'd be a shame to see that go to waste, mm. If only just for their own benefit, you know, the fact that they still have good work they can do, and I'm sure that they feel some pride in being able to do it. And probably on the part of government to make sure that discrimination, you know, anti-discrimination laws are upheld and that employers are doing the responsible thing.
0: 네, 일단 어르신 전에 청년, 중년층부터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즉 신체적인 노력이나 힘듦이 많이 들지 않는 직업을 찾도록 장려해야 한다라는 권고가 있었죠. 하지만 어르신들도 이 은퇴가 지나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권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용주들이 the right choice, the correct choice, 올바른 선택, 즉 나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노동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역시 이런 반차별 법안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복합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So we are gonna count on employers doing the right thing. So we're gonna count on employers. 첫 번째, count. 뭔가를 세는 거죠. 1, 2, 3, 4, you count. But if you count on something, 무엇을 할 거라고 믿거나 확신하다, 기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depend on과 비슷하게 되는데요. But there's a little bit of a nuance. Like depend on, 믿음직한, 뭔가 기댈 수 있는, 하지만 count on, 확신하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So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be on time. Hopefully. So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be on time. 아, 나는 항상 일찍 오지. 약간 그런 거죠.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be on time. 또 이렇게 얘기하고 늦진 않겠죠? Count on me. Another expression, uphold. 자, 쉬운 단어 두 개 붙여봤는데요. Up plus hold. 한 단어입니다. 유지시키거나 확인하다. 즉, 뭔가 잡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들어서 유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So make sure anti-discrimination laws are being upheld. 이렇게 반차별 법안이 지켜지고 있다. And then you might also hear this a lot when it comes to the courts. 뭔가 법원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특히 대법원.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lower court's ruling. 네, 대법원이 이 하급심의 ruling, 결정.

0: Well, while that's happening in our head, let's go to a different facet of society, the schools.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슈 역시 약간 무거운 이슈인데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령 인구는 점점 줄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또 아이러니하게 슬프게도 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학생들 중 2.9%가 학교폭력을 경험해 본 적 있다. 이것은 설문 시작 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초등학생들의 답은 이것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폭과 이 학폭의 해결책, 또 우리가 어른들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talk to Dr. Jamie Ostroff from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o first,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school violence and even cyberbullying are unique from quote-unquote regular violence. Let's take a listen.
1: That includes the fact that it is aggression, that there's a power differential typically between the individuals that are engaged in the event. And that power differential can manifest in lots of ways. It can be the typical larger child against a smaller child, or multiple children against one individual, or something about social standing or status. There's also typically repetition, or there's the fear that the behavior may be repeated again. So collectively, the fact that it's aggressive behavior, that there's a power imbalance, and that there's repetition is what makes this behavior a bit different and arguably a little bit more serious than typical conflict or even what we might call general aggressive behavior. You know, electronic forms of aggression actually do mirror what happens offline. And so that, I think, is a really important point for your listeners, that if we're not sure what's happening online or electronically, we often can look to what's happening offline, and they're pretty well associated.
0: 네, 학교폭력은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폭력이기 때문에 aggressive, 공격적인 행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힘이나 권력의 차이, 즉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보다 덩치가 더 클 수 있겠고요. 숫자 여러 명이 한 명을 따돌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인기나 social status, 이런 사회적인 권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repetition, 이 폭력이 반복되거나 혹은 피해 학생이 폭력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 복합적인 요소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이버폭력은 그리고 대부분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보호자들이 사이버 불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면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상을 함께 봐야 한다는 권고였습니다. So that is certainly true. So aggression, aggressive.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들은 것처럼 공격적인,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적극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So the expert said, bullying is a special type of aggressive behavior. 공격적인 행동이다. And I think with Haeyeon, we previously talked about how bees are aggressive this time of year. 이렇게 동물들이, 곤충들이 이때는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But you can kind of take it in a positive way. Like you have to be aggressive if you are fighting for your goal.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be aggressive,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So depending on the context. Another term, manifest. M-A-N-I-F-E-S-T, 동사입니다. Manifest,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나 드러나다. 약간 시험에 나올 법한 조금은 아카데믹한 단어인데요. So the expert said, the power differential between individuals, 이 개개인의 힘의 차이가 manifest in a lot of ways,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사전적인 답답한 뜻 말고도 좀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신조어로도 manifest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쓰이게 되는데요. 심지어 Cambridge Dictionary에서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선택됐다고 해요. 자, 이때는 시각화와 확언으로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기다. 그게 무슨 얘기? 이거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라고 하면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죠. So people can manifest my dream job. 자, 내가 내 드림 잡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한다면 you can manifest that. So, rewinders, what are you manifesting? 저는 다 성장판이 좀 열리기를. I want to be 160 centimeters. I'm going to manifest that. We're going to manifest winning the lottery. So, fingers crossed.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4: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5: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4: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6: 9:00
7: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world. BEFM, Busan Yonghwa Bangsa.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Youth Radio,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 방송.
5: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an.
6: Hello, I'm Mona Farouk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achieving th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ice skater. Many foreigners come to Busan carrying their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was one of those who were fond with Busan's culture, society, history, and all aspects of Korean life. Busan, the city of opportunities.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song.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사랑은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남아 Love Is by 전상근 and 생각을 멈추다 보면 When I

0: 이거네요. 좋아요. 자, 여기 앉아보세요. 네네. 자, 이렇게 가운을 입으시고.
1: Oh, looks like you can do it pretty quickly. Please, I'm super busy today.
0: 아, 슈퍼 비즈니스 하세요. 슈퍼마켓 하신다, 그죠? 진짜 바쁘시겠네요. 자, 여기 차 한잔 하고 있으세요. Have a tea.
1: Oh, please, I'm really swamped today.
0: 아, 샴푸를 하셔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여기 이 손님 먼저 하고. Wait a minute.
1: I'm sorry, but would it be possible to do my hair right now? I'm really swamped today.
0: 아, 알겠다, 알겠어. 샴푸를 하고 왔다. 과거형이네, 그쵸? 샴푸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그쵸? 아, 네, 오늘 영어 좀 되네. 잠시만요. 이 손님 마무리 좀 할게요. Wait a minute.
1: Excuse me. I have an important meeting coming up, and I need to leave soon. Is there any way you could do my hair first? Otherwise, I'll have to try another salon.
0: 엄마야, 미팅이 있으시다고요. 아우, 설렌다, 그죠? 네네, 걱정 마세요. 요새 유행하는 2블럭, 3블럭커도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Wait a minute. 오늘 배워볼 표현. 나 엄청 바빠. 영어로 뭐라고요?
1: I'm swamped.
0: I'm swamped.
1: Swamped는 물에 잠긴, 푹 빠진의 의미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일에 파묻힐 정도로 바쁘다는 의미로 I'm swamped라고 합니다. 바쁘다를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 표현은 I'm busy인데요. 이것보다 더 정신없이 바쁘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I'm swamped를 사용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 엄청 바빠. I'm swamped.
1: I'm swamped.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3: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4: 3:00

0: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The time is now 5:06 p.m. It's Friday, which means we have our very special My Home, My Busan segments, where every Friday we're joined by a special guest from another country who shares their story and their journey of learning Korean and culture here in Busan. And today we are doing a special collaboration between For My Busan and Hello Vietnam, which is another show here at BEFM. We have the host of Hello Vietnam, Mirenim.
1: Oh, 안녕하십니까.
0: Mirenim. Oh, 내가 목소리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계속 기침이 나와. 어머, 죄송합니다. 미래님, 안녕하세요.
1: 네, 진짜오.
0: 진짜오.
1: 베트남 걸로.
0: Oh my goodness. 우리는 처음 이렇게 방송하는 게 처음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근데
1: 처음이에요.
0: 부산 영화 방송에서 몇 년 동안은 일하셨어요?
1: 저 여기 그 1년 6개월 전도.
0: 네, 6개월 여기, 전도요.
1: 네.
0: 어? 왜 내가 그보다 좀 더 오래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1: 그래요?
0: 네.
1: 친한 느낌이에요.
0: 맞아요. 나 12년 됐어요. 12년.
1: 아, 좋아요.
0: 와우, 베테랑이네. 아, 근데 아무튼 우리는 한국어로, 대부분은 한국어로 진행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영어 그 통역도 해드리겠습니다. So 네. we're going to do our segment today in Korean and then in the middle, in between, I will do a little recap in English so we can understand what 미래님 is saying. 그래서 먼저 우리 역시 뭐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온 미래라고 합니다. 네, 현재 제가 동아대학교학과에서 교육심리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인데요. 네, 부산 영어방송 BFM의 베트남어 라디오 프로그램 Hello Vietnam 에서 진행자 MC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오, 반갑습니다. 아, 근데 그 프로그램을 언제 들을 수 있어요?
1: 보통 그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0: 밤.
1: 네, 밤.
0: 밤 11시부터 네. 12시까지. 방송입니다.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 베트남 학생들이랑 우리 베트남 뭐 엑스팻 그냥 뭐 주민 이미
1: 네, 뭐
0: 다 들을 수 있습니다. So this is Mire from Vietnam, currently a PhD student majoring in educational psychology at Dong-A University and 네. the host of BEFM's Hello Vietnam, which is a Vietnamese language radio program on BEFM every Saturday, Sunday evening at 11 p.m. So don't miss it, especially if you are someone who speaks Vietnam. If Vietnamese, if you don't speak Vietnamese, feel free to miss it because you know but if you don't speak it 미래 씨 너무 죄송한데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내가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1: 아, 네. 모르겠어요.
0: 그래서 좋아. 근데 뭐 네.
1: 그럼 인사 말씀만
0: 아니. 그러네. 베트남어 인사 말씀 어떻게 해요?
1: 인사? 진짜 그런 거.
0: 진짜.
1: 네.
0: Is that not like 신짜오?
1: 네, 진짜 끝방.
0: 끝방. 어렵다. 근데 베트남어 진짜 예쁘게 드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뭐, 그래서 그 베트남어로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Xin chào tất cả các bạn. Mình tên là Mỹ Lệ. Hiện tại thì mình đang là đang theo học hệ tiến sĩ tại Đại học Đông A và mình thì đang gọi là đang làm MC của đài BFM của chương trình Hello Vietnam.
0: Hello Vietnam. 와, wow, 네. 진짜 목소리가 완전 방송. 방송입니다. 그래서 how long have you been in Busan?
1: 저 지금까지 부산 온 지 3년 이상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그 한국 정부 초등 자학생으로 석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서 부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동아대학교에서 교육심리를 공부했고 석사 과정은 끝난 후 바로 박사 과정까지 이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쉽지 않아요. So, Mire's been in Korea for about 3 years. First came to Busan to study as a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 the GKS, then majored in educational psychology at Dong-A University after her master's and then just continued straight into PhD. 근데 박사 과정이 어때요?
1: 좀 석사 과정

0: 뭐다 더 힘들죠.
1: 힘들지.
0: 네.
1: 석사는 너무 재밌었어요. 비교하면 석사는 진짜 여유가 많았었어요.
0: 네. 그런데 박사 과정 학술지만 해야 하고 그 논문도 써야 해서.
1: 맞아요.
0: 네.
1: 나 이제는 수업 다 끝나고 코스워크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저의 논문 마무리만 하고 내년에 내가 졸업할 거예요.
0: 네.
1: 근데 뒤로 보니까 와 내가 그렇게 했어? 못 믿어요.
0: 아 그래요?
1: 너무 너무 너무 힘든 일이어서 네. 와 대단한 일입니다. 자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만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궁금합니다.
0: 원래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웠고 여기에 와서 딱 바로 석사 과정 공부하니까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제가 그 한국 학과, 한국어를 많이 배웠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아봤습니다.
1: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베트남에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네. 한국어를 배웠어요? 베트남에서도 그 한국에서도? 4년?
0: 네, 4년 정도.
1: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나 15년 됐어요. 근데
0: 진짜요?
1: 저보다 잘하는 뭐 1년, 2년 많이 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어 진짜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요새. So basically you studied Korean back in Vietnam and you then came to Korea and you went straight into your master's program. So you've studied Korean for about 4 years. Actually, Mirae can speak English too, but you're more comfortable in Korean, right? Yeah, yeah. We're not going to speak English today. She doesn't want to do it. 그래서 tell us about the interesting things in Korea. 한국에서 어떤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뭐 그냥 뭐 이거는 신기하다 생각하는 거 있나요?
0: 그 한국에서 재미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1: 많이 있어요?
0: 네, 네 많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경우에서 다양한 재미있게 것은 나타났고 그 예를 들어 한국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 시스템도 있고
1: 그게 뭐지?
0: 아니면
1: 분리수거
0: 네, 다양한 반찬이랑 같이 먹는 거
1: 베트남에서 그렇게 안 먹죠?
0: 네 그렇게 안 먹어요 그 주로 딱 한 번만 네, 먹고 그것은 충분해요
1: 네. 네. 우리도 스코틀랜드에서 우리 뭐 원 메뉴 뭐 사람마다 각각 디시가 있고 네. 접시 있고 내 거. 우리는 나눠서 먹는 거는 안 하고 그것도 그런 네. 문화도 없어요. 스코틀랜드에서도. 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쓰레기 분리 수거 하는 네. 거 그런 시스템도 나도 근데 무섭다. 쓰레기 뭐 어떻게 말하면 돼? 할아버지? 쓰레기 선생님, 하신 선생님, 분리수거 하신 선생님. 근데 항상 쓰레기 이렇게 해라! 쓰레기 이렇게 해라! 네. 이렇게 분리해라! 너무너무 너무 무섭게 하는 거예요.
0: 무서운 느낌.
1: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항상 고맙다고 해. 무서워서 그래.
0: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1: 베트남에서 뭐 쓰레기 아니면 일회용 뭐 재활 뭐 수거함은 없어요?
0: 없습니다. 네, 다 포함해서 버리는 것만. 근데 한국에서 따로따로 분리하니까 좀.
2: Interesting. So she says that some of the interesting things in Korea, for example, are the recycling or the trash system or the recycling system here in Korea. If you've never experienced it before, please go out of your way to experience the 선생님 there, you would say they're the workers there, but they're kind of like, I don't know, like, I want to be diplomatic. They're kind of like the leaders of that area. This is like their district, and they just make sure everything goes. It's like the post service, 슬버택배, where they go up and down, and they just like, they rule the school. I love it. It's very interesting. But yeah, it doesn't exist in Vietnam. It also doesn't exist in Scotland.
0: Yeah.
1: 그러면은 내가 그 베트남에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있어요. 나 올해 갈 생각이 있긴 있지만 네. 아직까지 안 가봤어요. 근데 TV에서 많이 보고 우리 친구한테도 많이 들었고 거기 교통이 너무너무
0: 어떻게

0: 아, 그래요?
1: 진짜 복잡하고 네. 그리고 뭐 그리고 오토바이 너무 많고
0: 네네네,
1: 그래서 거기서 뭐 교통사고나 뭐 교통시스템이 그리고 교통은 한국에서 교통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뭐 그런 것도 느껴졌어요?
0: 네. 원래 제가 그 로라 씨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그 베트남에서 원래 오토바이만 네, 어디에서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인데 한국에 와서 그 가까운 곳에 오면 그 걷기만 하면 돼요. 그 먼 곳에서 그 대중교통만
1: 맞아요. 대중교통 돼요.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여기.
0: 네. 편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지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1: 그러면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그 베트남에서 뭐 어때요?
0: 베트남에서 요즘 그 지상 지상 그런 것도 있는데 시스템도 있는데 아니면 그 자동차 아니면 오토바이만 쓰면 돼요.
1: 그래서 그냥 자기 개인 뭐 오토바이나 차.
0: 네네네 맞습니다.
1: 아하, 그것도 스코틀랜드에서도 그 대중교통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항상 뭐 장난이지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사실이에요. 너무 편리하니까. 아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제가 원래 방송활동 학사 때부터 지금까지 방송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내가 18살 때부터 스코틀랜드에서도 방송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래 씨가 방송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How did you get started in broadcasting?
0: 네, 원래 제가 그 MC나 녹음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네, 녹음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그 한국 거를 읽어주는 인터넷 채널도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 정말요?
0: 네. 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한국 걸로 녹음하면서 녹음하면서 밑에서 그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시간에 있을 때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채널 있어요?
0: 네.
1: 오, very nice. 돈 벌어요?
0: 아,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
1: 지금 no, but 나중에 maybe.
0: 나중에
1: maybe. So, 네. The reason Mire got involved in broadcasting is she's always enjoyed being a host and recording her voice. And she even runs an online channel where she reads Korean texts aloud. And one day she came across Hello Vietnam on social media and saw a photo of a friend who had appeared as a guest. 그래서 BFM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0: 네, 그 어느 날 제가 그 소소한 미디어를 통해 헬로 베트남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침 그 제 친구 그 게스트로 네 출연한 사칭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후 BFM 베트남 프로그램에 그 리포터 모집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로 지원했어요. 네, 지원한 후 다행히 제가 그 언니 주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리포터 활동하는지 1년 동안
1: 했고
0: 그 지금까지 진행자 역할을 맡은 지 6개월 전도 되었어요.
1: 6개월. 근데 그 전에 그래서 1년 6개월 그죠?
0: 네네.
1: 그래서 오래된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6개월은 아닌데 맞아요.
0: 네네.
1: 소리는 자주 뵀어. So you worked for a reporter for about a year. You've been the host of Hello Vietnam for 6 months. But originally you saw your friend who had appeared as a guest on the show because Hello Vietnam has been running for a very long time. And later you found out BEFM were looking for reporters and you applied and then you got the chance to join the team. Very nice. 그러면은 Hello Vietnam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어떤 프로인지 그리고 어떤 거를 배울 수 있는지 뭐 교육 프로나 뭐 등등
0: 네.
1: 네, 소개해 주세요.
0: 네, 그 Hello

0: 베트남은 부산에서 그 베트남어로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1: 네.
0: 네, 그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됩니다. 네, 그이 프로그램은 한국 생활과 그 한국 정보뿐만 아니라 그 부산의 문화, 역사 그리고 그 다양한 행사와 그 갈만한 것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최근에는 그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알쏭달쏭 한국어 코너도 있고,
1: 알쏭달쏭 한국어. 귀엽다.
0: 네, 부산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베트남인 인터뷰 코너도 있고, 그 베트남 교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생활 정보를 소개하는 배나 모습과 커뮤니티 정보 코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알쏭달쏭 한국어 코너가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된 영상 중에는 1,000개 이상 좋아요와 그 15만 회 이상 그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1: 인기 많네. 오, so let me introduce Hello Vietnam. So Hello Vietnam is a Vietnamese language radio show here at BEFM. It shares useful information about life in Korea, as well as Korean culture and history, local events, places to visit, eat, etc. And recently, they've introduced several new segments, including 알쏭달쏭 한국어, which teaches Korean to Vietnamese people here in a fun and simple way. Also, Vietnamese interviews, where you hear the stories, excuse me, of Vietnamese people living in Korea, Bena Mu Forest, and community information, where you can share policies and useful info for the Vietnamese community. And especially, 알쏭달쏭 한국어. It's got a lot of attention recently. One of the videos on SNS received more than 1,000 likes and over 150,000 views. 너무 좋아요. It's good to see that so many people are enjoying this segment. 자, 그러면은, 방송 활동하면서 제일 뭐 좋은 모멘트, 좋은 순간 아니면 뭐 기억이 남는 순간이나 What is the most rewarding part of your broadcasting career so far?
0: 네, 그 방송하면서 그 가장 뿌듯할 때는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우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을 때 있었습니다. 특히 코너를 보고 그이 코너를 우리한테 도움이 주었어요. 그 다음 영상도 기다리고 있다. 네, 다음에 빠르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댓글을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우리도 그 댓글을 보면서 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1: 더
0: 네,
1: 열심히,
0: 열심히
1: 예.
0: 해야죠. 네, 그 저와 그 PD님, 작가님들은 서로 얘기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서 그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많이 토론하고 생각했거든요.
1: 네,
0: 네.
1: 맞아요. So the most rewarding part of being a broadcaster is when listeners reach out to, in fact, I'll say us, because I put us and our show in this as well. After hearing the show, listeners reach out and they say things like, that was so helpful, or I'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video, or you know, it was so fun today, great music, PD님, or things like that. Like, those are really good and it makes us want to do better. It makes us want to work harder and continue to like create meaningful content that is helpful and valuable. 아, 그러면은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베트남 청취자분들에게 뭐 정책이나 뭐 정부나 뭐 어떤 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베트남 그 주민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부산에 거주하신 베트남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뭐 힘든 거 아니면 네 어떤 뭐 생활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원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0: 그 어려움 받던 받았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보통 사람들은 외국인이라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그 비자 때문에 많이 문제가 받았고 그리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도 많이 고생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도 더 잘 사야 돼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비자, 한국어, 의사소통, 한국어로 의사소통, 그리고 날씨. 베트남에서 너무 더운 날씨가 있는데 한국에서 새 계절이 있으니까 봄, 여름, 겨울, 가을.
1: 가을죠.
0: 네, 다. 눈도 있으니까 너무 추워요.
1: 맞아요. 베트남 사람한테 그거는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0: 네.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렇게 많이
1: 신기하다. 신기하다. 쓰고 들는 데서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요. 네. 우리 다 같이 그 한국처럼 우리 사계절 있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항상 습기 있어요.
0: 네네. 네.
1: 그래서 습기 없을 때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신기하다.
0: 그렇죠.
2: So basically you said that the most challenging things for people from Vietnam, usually actually the same thing as any kind of international person here, visas or communication, and specifically for Vietnamese people, the weather, when it gets cold here, it's very difficult, it's too cold. 자, 그러면은 memorable people. Is there anyone that's really memorable for you?
0: 네. 보통 제가 그 방송하면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유학생부터 직장인, 사업가, 그 다문화 가족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까지 네, 그 다양한 이야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의 경험은 그 청취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원래 제가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그런 느낌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어려워도 한국에 온 지 6년, 10년, 20년. 네. 처음에는 그 어려움은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군요. 그래서 저한테도 열심히 사야 돼요. 저도
1: 맞아요.
0: 네, 저도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1: 좋습니다. 네. So through broadcasting, Mirish had the chance to meet Vietnamese people working in so many different fields, stories from international students, office workers, business owners, people who are active in their local communities, and to be able to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the listeners is really special.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Let's see, 마지막으로 꿈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한국에 있는 뭐 꿈이 있어요, 미래 씨?
0: 원래 제가 꿈이 아니요.
1: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알려주세요.
0: 네. 그 학습에서 공부하는 것은 박사 과정은 빠르게 끝났고 원래 제가 교수님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박사 과정 끝난 후 바로 교수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도 앞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이 그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연결해 주는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1: 좋아요.
0: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관심과 그 사랑으로 헬로 베트남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0: 감사하겠습니다.
2: So Mirae wants to continue making programs that share useful information in a simple and fun way to help all the Vietnamese people who are in Korea and wants to be a host who

0: helps the Korean and the Vietnamese communities come together,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s, and bring the two communities closer together through good broadcasting, basically. And of course, finish your paksa, finish your PhD, and become a professor. Wow. 일이 많아요, 미래 씨.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마지막으로 여기 이 카메라에 보시고 베트남에 계신 뭐 엄마, 아빠 누구나한테 네.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메시지를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그 지금 제가 그 엄마, 아빠, 동생들한테 저한테 항상 옆에 있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0: 잠깐만요. 그거는 베트남어는 아니거든요. 베트남어로 해야 돼요. 네, 베트남어로 하세요. 갑자기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잠깐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베트남어로 해 주세요.
1: 베트남 말로는 con gửi lời cảm ơn đến bố mẹ, tới các em và gia đình luôn ở bên cạnh ủng hộ, khích lệ và động viên con mỗi ngày. Con sẽ cố gắng để học tập thật là tốt và hy vọng rằng sẽ trở thành một người có ích cho cộng đồng, cho xã hội, mang đến những giá trị tốt đẹp đến cho cộng đồng.
0: So I know what she said. She said, thank you to mom, dad, and my younger sibling for always being by my side and always giving me 응원. 맞아요.
1: 네,
0: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자, 미리 씨, it was such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진짜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 헬로 베트남 or Hello Vietnam. Hello Vietnam. 네, 토일 밤 11시에서 12시까지는 진행하니까 그래서 응원과 응원과 사랑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0: 미리씨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바이바이. 1, 2, 3, 4, 5, 6, 7, 8, 9, 10.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조태준 씨.
2: 네.
0: 오랜만입니다.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Can you hear? 안 들립니까?
2: 잘 안 들리는데.
0: 아, 그러면은 저쪽에서 직접 볼륨을 바꿀 수 있어요. Well, it's a bit of a double winner or double jackpot. I don't know how you say it. We go between English and Korean.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2: 맞습니다.
0: And so what we do is we help TJ with his English so he can be a global star.
2: Yeah.
0: And also he sings us songs. So that's really the point of the segment, right? 네, TJ 씨 오늘 잘 지내셨어요?
2: 너무 잘 지냈어요.
0: 네, 네. 주말에 어떻게 지냈어요?
2: 주말에 남포동에서 공연했어요. 광복로에서 공연했는데 남포동의 광복로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0: 좋다.
2: 예, 저 어렸을 때는 남포동에 사람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조금 많이 없어졌었어요.
0: 코로나 시대 때.
2: 맞아요.
0: 다 임대 다 됐고.
2: 했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찾았어요.
0: 맞아요. 최근에 나도 안 그래도 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제가 가서 진짜 살아있네.
2: 아, 살아있었어요. 진짜. 네. 너무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네.
0: Good. Okay. Good. 그러면은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좀 부탁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그 노래 I recognize it. 근데 I don't know it. 나한테 낯선한 것 같아요.
1: 네?
0: 뭐 그 멜로디가
1: 네네.
0: 뭐 I can feel the melody, but I don't know the song. 그 노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1: 네.
0: 이 노래 저도, 네. 제목과 가수과 이유 왜 이 노래를 선택하셨는지.
1: Reality라고 하는 노래고요. 이 노래가 너무 멜로디가 너무 달달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러다면서 우리는 또 제가 로라한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0: 좋다.
1: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네. So this was Reality by Richard Sanderson and TJC wanted to sing this song because the melody is very sweet. It's a very nice melody and also just wanted to learn some English using this song. Okie dokie. 그러면은 이 노래 Dreams are my reality. It means that dreams have become true, right? So you, it's like the feeling of someone who has fallen in love and feels like through this love, that's the thing that they've always dreamed of. 네, 그게 진짜
1: 첫사랑.
0: 첫사랑이나 뭐 예전에 꿈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현실, 사실.
1: 아. 제 꿈에도 소피 마르소 많이 나왔는데
0: 네. 이루어졌다 이제.
1: 네 이루어졌다
0: 소피 마르소 혹시 그러면은 브레이브하트 좋아하세요?
1: 브레이브하트 저 너무 좋아하죠 내가 프리덤
0: 그러니까 프리덤 네. 자유
1: 근데 스코틀랜드잖아요
0: 맞아요
1: 그죠? 와 진짜 재밌게 보셨겠다
0: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내가 스코틀랜드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왔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아니 스코틀랜드에서 왔어 스코틀랜드? 멜 깁슨 프리덤 하는 사람들이 엄청해요
1: 예, 아 그렇겠대요 진짜 네.
0: 재밌다 그러면은 The things that we see while we sleep are dreams, right? But we also use the word dream to talk about our future. 그래서 꿈, dream이라는 말이 뭐 역시 꿈, 뭐 꿈꾸는 게 그거는 dream이지만 우리 미래에 원하는 거, 목표, 뭐 이루어지고 싶은 거?
1: 희망.
0: 예,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TJC 꿈 있어요? 미래의 꿈.
1: 미래의 꿈.
0: Do you have a dream?
1: 네. 꿈 있어요. 우리
0: 있어요.
1: 거의 초반쯤에 이야기한 건데 많은 곳에 그 작업실이 있고 싶어요. 세계 곳곳에. 그래서 그 나라 친구들이랑 같이 음악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막 여러 군데서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에요. 네.
0: 작곡. What is it? 작곡가.
1: 작곡, 예, 작곡 함께하는 작곡. 네.
0: 좋아요. So you wanna have like what would you say? Composing studios, music studios, just studios across the world.
1: 왜냐면 부산에서 배웠어요. 그게 부산에 많은 또 우리 로라를 포함해서 그 다른 문화권에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 친구들이랑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음악으로 섞일 수 있으니까.
0: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so TJC says not just me but like you got other friends who are from different countries so doing like playing music and writing music together is really fun. 근데 신기한 거는 저한테 신기한 게 뭐냐면 TJC가 영어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언어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음악이 있으니까
1: 네네.

0: 언어 차이에서도 음악을 아. 잘 만들 수 있다.
1: 네. 오히려 저희 멤버들이랑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 없이 음악만 하거든요.
0: 그냥
1: 하, 그래서 더 편해요.
0: 음악은 언어다.
1: 예. 네.
0: 오 멋있다. 어. 그러면은 오늘 우리 리얼리티라는 노래 해주셨고 그래서 드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1: 네.
0: Let's talk about dreams. 꿈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그러면은 배우고 싶은 거 아니면 우리 먼저 가사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1: 가사에 약간 뭐 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나 이렇게 중간 중에 뭔가 생략된 말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 노래가 Met you by surprise 이렇게 했으면 뭔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when이란 가 없잖아요. 이럴 때도 이렇게 많이 쓰는 건지
0: 맞아요. 많이 쓰는 거
1: 많이 써요.
0: 근데 이거는 약간 포에틱한 영어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구한테 얘기를 뭐 책에서 I met you by surprise. I met you by surprise. 언제? 몰라. 우리는 상관없어요.
1: 네.
0: 근데 met you by surprise. I met you. We just know that it's there.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피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피자 너무 좋아해. 똑같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그런 상황도 많아요.
1: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생략된 것들을 꼭 안 해도 사실 친구가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왠지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자꾸 긴장이 돼요. 예. 근데 여기서도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뭐 saw you standing there.
0: I saw you standing there
1: 해야 되는데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I saw you standing there 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냥 saw you standing there 했을 때 그 네가 그 서 있을 때
0: 좀 더 예술적인 느낌이에요.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Saw you standing there. I 계속 I 하면 그 누앙스 안에 분위기를 좀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met you by surprise. Met you by surprise. 그 met you by surprise 그것도 진짜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말할 때. Met you by surprise. I met you by I 안 예뻐요. Met you by surprise.
1: 뭐 자연스러운
0: 정답 거군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해.
1: 그냥 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0: 재밌다.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1: 아 맞네요. 맞아요. 그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 안 하고.
0: 우리 만났을 때.
1: 만났을 때.
0: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맞습니다.
0: 또 뭐 불편한 거 있어요? 없어요?
1: 아, 그거 정도 그런 것들이 좀 그 이 노래가 특이하게 이 노래만의 특이하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잘 쓰는 표현이라는 그게 궁금했어요.
0: 잘 쓰는 거는 대화할 때 안 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오케이. 다음에 우리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꿈 어떤 표현을 배우고 싶어요?
1: 꿈에 대해서는 그러면 꿈을 실현하다. 꿈을 이루었다. Dream come true.
0: Dream come true. Yeah.
1: Dream come true 맞죠. 그런데 꿈을 이룬 거는 드림 컴 트루인데 꿈을 쫓아서 가고 있는 건 뭐예요?
0: 쫓아서 가고 있는 거는 chasing or pursuing. Pursuing 어렵다.
1: Go to dream이 안 돼요?
0: Go to dream? 자라. 잠 안 돼, 안 자야지 지금. 자야. Go to dream.
1: Go to dream. 자라고.
0: Maybe chasing your dreams.
1: Chasing your dream.
0: Yeah. So I'm chasing my dreams or pursuing. Pursuing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1: Pursuing 몰라요.
0: Pursuing은 따라갑니다. 어떤 거를 여기 있고 내가 따라갑니다. Pursuing.
1: Pursuing.
0: 근데 그 단어는 진짜 어려워요. 고급스럽네요. Chasing my dreams.
1: Chasing my dreams. Follow.

0: follow dream은
1: following 이상. my dream.
0: following my dream.
1: follow my dream도 괜찮아요. 아, 이거는 딱 맞는 말도 dream. 아니지만 네. 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 follow my dreams. I want to follow my dreams. 맞아요. 그래서 dreams. 뭐 꿈을 실현

0: 성공된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네네. make your dreams come true.
1: Make your dreams come true. 예예. Yeah, yeah.
0: Good. Good. Yeah. 뭐 또는
1: 아니면 정말 큰 꿈을 내가 꾸고 있다. 나의 꿈.
0: 큰 꿈?
1: 큰 꿈을.
0: 큰 꿈.
1: 큰 꿈.
0: 듣기 어려워. 아 듣기 재밌어요. 네. 큰 꿈?
1: 큰 꿈을 가지고 있다.
0: 가지고 있어? I have big dreams.
1: I have big dream. 아, I have big dream. 그냥 그 말 그대로네요. I have big dream.
0: Dreams. 우리 항상 dreams이라고. I have a dream. Dream one. I have one dream or I have big dreams.
1: Big dream. I have big dreams.
0: Big dreams. I have a dream. 하나. I have big dreams.
1: 아.
0: Yeah.
1: Big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0: 여러
1: 거예요?
0: 가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크게 그만큼.
1: 네.
0: 그래서 한 개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1: 네. 아, 너무 좋습니다.
0: 아니면 네. 누구한테 좀 응원하고 싶으면 dream big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Dream big.
0: 아, 뭐 작게 생각하지 말고 dream big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TJ 씨는 나한테 뭐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사무실을 원한다. 내가 안 돼. Dream big, TJ 씨.
1: 아.
0: 서울에서도 하고 도쿄에서도 하고 런던에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크게 꿈을 꾸면 좋겠다.
1: Dream big.
0: Dream big.
1: Thank you.
0: Good.
1: Yeah, good.
0: 자, are you ready to sing us another song?
1: Yeah.
0: 노래 한 번 더.
1: 그러면은 마지막 노래로는 아까 남포동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0: 어, 네네.
1: 그래서 우리 부산의 또 노래인데 남포동에서 있는 우리 부산의 피랑가요라고 있거든요.
0: 아 맞아.
1: 피랑가요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피랑가요.
0: 어
1: 네.
0: 좋다. 네.

0: 감사합니다.
1: Shoeshine, I love it. 지진 씨 고맙습니다. 오늘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 주 뵙겠습니다.
0: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2: Time for me to say goodbye for the first half of the show, everybody. But I'll be back with you very soon, actually, at 5 o'clock. So don't go anywhere. And this is Keisha Cole with Love.

0: Sun. It's the weekend highlight edition, of course. Lots of cool segments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as well. So in the second half of our highlight show, we've got Here Stands the Youth, interviews from the youth of Busan. Then we've got Explore Busan with Ange, followed up by Global Chatter Squad with Heon and Andrew. So lots to explore here. Pun intended, at For My Busan. So all the way till 6 o'clock, let's dive right in. Here Stands the Youth.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Hello,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 있는 모모스 커피에서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추경아입니다.
4: 언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나요?
3: 원래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한 10년 정도 서울이랑 이제 호주 멜버른에 있다가 돌아오게 된 게 2021년 11월부터 돌아왔습니다.
4: 부산에 어디에 자리 잡으셨나요?
3: 현재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모모스 커피 로스터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주하는 곳은 부산 송도에 있습니다.
4: 왜 부산에 자리 잡으셨는지, 어떻게 해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서울에서 직업군인 하다가 4년 정도 하고 호주 멜버른에서 6년 바리스타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월드대회가 2021년 10월에 열렸는데 그때 제가 임시비자를 갖고 있어서 호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대회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치르고 대회 이후에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4: 추경아 바리스타님의 하루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3: 고정되어 있진 않지만 보통 오전에는 커피를 평가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요. 그 전날 우리 프로덕트 로스팅이라고 해서 모든 저희가 제품 나가는 원두들을 다 대용량으로 배치를 하는데 거기 샘플을 일부 채취를 해서 커핑이라는 그 커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다음날 추출 테스트를 좀 연결지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제품의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있는지를 팀원들과 같이 커피를 내리고 평가하고 있는 시간 좀 갖고요. 또는 뭐 회의가 있는 날은 회의를 좀 하고 오후에도 사실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4: 대학에서 경호학을 전공하시고 이후 대통령 경호 업무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바리스타라는 길은 이전의 삶과는 매우 다른 선택처럼 보이는데 커피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 당시 4년 공부하고 좀 꿈과 포부가 있었는데 들어간 지 한 반년 안 돼서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빠르게 좀 했고요. 그때 이제 다음 진로를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카페를 항상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카페를 한번 차려볼까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커피를 이왕이면 맛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또 1차원적인 생각으로 커피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커피에 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4: 2016년에 호주 멜버른으로 떠나서 바리스타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다면 무엇이었을까요?
3: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거기 있는 동안에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와야겠다라는 또 의지가 좀 강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좀 더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호주에서 다수의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고 2021년에는 세계 컵 테이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정상의 커피 감별 능력을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돌아오신 가장 큰 이유가 있으셨다면 무엇이었을까요?
3: 그 코로나 덕분에라고 할까요? 어쨌든 호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한국에서는 커피 경력이 없으니까 한국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커피를 통해서 운이 좋게도 결과를 세계 우승을 하는 바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뭐 약간 금융의 환향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원하는 포지션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산의 모모스 커피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4: 최근 부산은 커피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가진 커피 도시로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커피라는 것이 요즘은 워낙 일상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가 증가했죠. 그거랑 잘 맞아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산은 커피 도시로서의 또 매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90%

0: 90%의 생두들은 다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땅 크기가 작아서 이게 엄청난 매력으로 못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산은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모모스 커피가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부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0: 모모스 커피는 제가 커피를 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곳이고,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데, 손님들도 보면 부산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지만 또 타지 분들 당연히 관광으로 많이 오시고 여행으로도 일부러 부산을 더 찾아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로컬 브랜드로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부산에 오게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1: 더 큰 도시로 떠날지 고민하는 부산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어쩌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주변에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어디에 가는 거에 대한 맹목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곳에서,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아니면 다른 도시든 어디든 더 할 수 있는 결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앞으로 부산 출신의 바리스타로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회사의 구성원으로서는 모모스 커피가 좀 더 뻗쳐나갔으면 좋겠고요. 개인으로서는 뭐 한국 대표 중에서 현재 브로스컵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필터 커피를 추출해서 시연을 10분 안에 세 잔을 내려주는 그런 대회인데, 아직 한국 대표는 우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13년 만에 파이널리스트에 들어갔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도 저에게는 뭐 나름대로의 대리만족도 주고요. 성취감을 이끄는 데는 충분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1: 마지막으로 추경아 바리스타님께 부산이란?
0: 부산은 저에게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요.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죠. 가족들도 있고 제가 사랑하는 일과 그런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나오미 from Tanzania. I came to Busan 5 years ago on a university professor scholarship. When I first came, I was impressed by the variety of tourist attractions, ranging from a number of downtowns, beaches, museums, and Busan has it all. Also, there are some beaches in Tanzania, like Busan, but the beaches here in Busan have more diversity. In Tanzania, the beaches always look the same, but here you can enjoy the charm of each season of beaches and seas throughout the year, which I liked. I also had a chance to introduce Tanzanian food to Busan citizens at one of the Busan's big experts event, Global Gathering. Especially, I fou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anzanian snack, mandazi, which is a deep-fried bun, and Busan hot dog. 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8 o'clock.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My name is Eilee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이고 우리 손주가 바쁜가 와 이리 안 오노. 전화나 한번 해봐야겠다.
3: Hello. Hi, Grandma. How are you?
2: 아이고, 그래.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이고, 이게 아이고. 민수나, 니 언제 오노? 할매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다, 아이가.
3: Oh, what time is it now? Oh, my goodness. I completely forgot I was supposed to go to your place. Oh, I was busy with my homework.
2: 아이고, 바빴는가 봐. 근데 이 할매가 벌써 백숙하고 다 삶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 빨리 온나?
3: Okay, I'm heading out now.
2: 헤딩? 민수나, 니 저번에 뼈도 불러앉으면서 아직도 축구하나? 할매가 걱정된다고 축구하지 말라고 했지. No, 헤딩.
3: Oh, Grandma, I mean, I'm heading out.
2: 그래, 그래, 헤딩. 헤딩 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 그 축구는 발로 차야지. 헤딩만 해갖고 머리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노. 할매가 이래 걱정이 된다, 아이가. No, 헤딩.
3: Oh, so do you mean I should pass this time and not come?
2: 아이고 진짜 민수나 패스도 좋기는 한데 그래 운동 잘하면 좋지 그런데 자꾸 그래 축구만 하면 할매가 너무 걱정이 된다 아이가
3: Oh, don't worry. If I leave now and take the bus, I can get there in 10 minutes.
2: 10 minutes? 아이고 축구가 그래 좋나? 10분이라도 하고 와야 되겠나? 그래 할매 기다릴게. 얼른 온나이. 보고 싶어요 우리 강아지.
4: 오늘 배워볼 표현. 나 이제 출발해. 영어로 뭐라고 해?
3: I'm heading out.
4: I'm heading out.
5: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집 밖으로 나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I'm going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막 출발하거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I'm heading 뒤에 장소를 붙이면 어디로 향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heading to work. 나 출근하는 중이야. I'm heading to the airport. 나 공항으로 가는 중이야.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 이제 출발해. I'm heading out.
3: I'm heading out.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6: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7: The time is now 9 o'clock.